0: 뮤직.
1: 노바디 노스 투모로우 야나게 톰보지라 키고도로 쿨레님 고고로 샤갈라 바갈라 톰볼로 톰볼로 노바디 노스 투모로우 노바디스 퍼펙트 토토나카 소로 요마데자 베레키자 토토로 샤갈라 바갈라 톰볼로 톰볼로. I don't care where you came from, I don't care what you talk about, I don't care, I don't care, I don't dare, so care, do I look like I care? I don't care where you came from, I don't care what you talk about, I don't care, I don't care, I don't dare, so care, do I look like I care?